다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달달여 가오 여우도련님 달달여 가오 여우도련님 달달여 가오 쌍교도 싫고 교도 나는 실소 걷는 말 깨